이말리 박부 구름 접어 이세연이 각 마탕마탕위나 따비리 동안동안 배터람싱 선독드나다 한절이 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하우직 봉펌시다 란톡처리 동안동안 배세이석 바싱되기 로컷 접어 마타미쉐이싱 마탕마탕위나

이세이 씨가 루이네나 Good morning, 마니불기 타우람 루이센제리 타우람 마시부 하우베데기나 루이버 파우 타비 키바 아마디 메시스 타비 락두나 사루키 아비라 키바 품나 막부 아무카 한나 타겟 부 퐁독체리

그동안 한번 우리나 다한 자리에 이세에시 낭슈모니 필마시데기 러시비나기나이 돈 건절다 아머지 라츠쿠마르나 세이링바 돈바 당점나 세이랑비세니

말범 루시비나기 건절다 다한절이 비세이시 사야 펠머스 아시데기 켈리에나마디 지디나 세링바 나레인드 징앙범나 세랑바 펠미세니 다미니시

0: 이모, 이모, 아이니.
1: 말레야.
0: 아이 실례래.
1: 오, 말레야. 아이 이능이는 낙달아이니. 아슬람비이더 미암나 서로 땅 가이마 탈바득이네. 트라픽 브라 잠오이더나 뿡하니 묵장이 거의 도어가 락보다.
0: 아이슈 뭐랑 하이트로보네. 아직도 하이글라이니. 카볼더부디 야외 저스 아토이 파키브기니 하이니.
1: 마니, 아이 거의 뭐망래 가이득이니. 아스 잠바바 흔님니 브라 쭘징니. 하, 가람 발룹나 파리 바자노 수캉디. 레이박 하우드나 마부 디엑터 가이드나 다독비로 오이드나 랑이 바시니.
0: 너무 했더니. 그일람지 보라로이래도 이모.
1: 아, 나 고세. 이니부가 많이 떠오르기. 기등가 퍼글럭버.
0: 아다이 되노도 이모. 왕왕부 독트다.
1: 하.
0: 독트는 농시비드나 개비나마 비비드나. 뱃 아니래 개비나마 다타미.
1: 오.
0: 이닥타리 글루코스 카피. 스카리 아이도노이.
1: 바다트다. 눈이니. 아스 능 야무아람 다리 보이다.
0: 와디다.
1: 아도 윰다 깨도 보세 루브는 넘버.
0: 윰다.
1: 어.
0: 아. 아이씨, 한 그라 오늘 오분이 까네럭트래.
1: 말해. 씨, 루파 리싱하니 카네. 럭시 루시.
0: 이모, 이모, 이부, 이카이래 돼 이모.
1: 아래 이브 그라 방문이 기도라.
0: 오문드나.
1: 게임 클룸시. 씨, 럭시 루버. 씨, 럭시 루시.
0: 이모, 땡스. 땡스. 아이, 이 가오를 꼬이다.
1: 게임 클룸. 말렘, 아이 장가로이 이 얘기만 하도.
0: 호이다, 장우도 나께도 오르.
1: 쓰디 와나티, 아이 좀 라가니. 말렘, 이 얘도 파락 보이르시노. 아이 잘라기고.
0: 어, 파락 보이르시노. 이모, 아이 능부분 시기 가오르 거이다. 호스피탈에 오라버니나 테스트 없이 히닥레이오 할까니. 그냥 고인은 옷을 많이 레이더리스. 어? 이네. 이네. 아이, 아이 할래. 에. 좀 털이 많이. 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하.
2: 이신. 이신 기타.
0: 끝나노네. 탕내부 범웅시대 이마 아마. 그랑 디 데이터 분이 마 신 시들레 글라스 다 해리 신 이마 신 손들레지레 아이 인제르 게 아니 기든 막도 기든 탕거 비로 이마 손
2: 야니 이봉아
0: 어 답나
2: 난 북가나노
0: 어
2: 이마 방기세 기든
0: 아이 속에 저게 야 답나, 제. 답나.
2: 혹시 나오니?
0: 엄마, 신세 그땅 탑비우세. 제 아이 인자라게 그 수도로 탑비우. 땅 탑비우. 야 야를 들.
2: 이스 이봉아, 난국가 나노. 아이는 레이디스.
0: 엄마, 시 호스피탈네. 당나버 부문도 힙비우세. 아이 이네니. 아이 이네기 세바게 레이즈베니. 이마부
2: 호스피탈 니 하이바
0: 엄마 도크터 라이
3: 오오 메담 포타비레드나 너스 비비도 응딱 로시
2: 예 셔 땡스 도크터
3: 어 이부 어 코임 메담 기카나 오이비럼노
0: 서 에디 탕나바 비트 시기
2: 산노파니 도크터
0: 어 이마
3: 파레다 파레다 이부어 ngasai ibungo lagdringa da lekai gi mayam na pokalamani mayam su

비젠트 쿠마르 설마기 매역다 라이슈름 메이마나 석바 마딩포리 마타미샤이마 다비리 다음 선독도나 다한절이 바시 아가스 와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 드기니

강한 잡아 엄마. 아가스만 인팔기 뮤직 오디션 기담막 온라인 기 쿠탕다 폼 타즌 기브 생다 강한 자리 마두디. 비하이드기 B 그레드 간 나나부 기담막 오디션 락리바 준 기탕 니판드기 하우자르가니. 락리바 미 기탕 쿠 망하드기나 미 쿠 마판 파우기 마눙다 인디언 뮤직 섹션 다 아유키 봉 타라마토이드기나 눙트기 봉 마리 파우기 마눙다 Admit card, lawi rabayagani. Kangan chabaloy jari.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다 구딩기 아로이바 탕자 공간기 타우람다 산독자바.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 시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사 탕자 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닛 니푸 공간기 타우람다 산독자기니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탐자리바 히람 아욕 나기 섹션 타우람. Expert i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h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1: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o Thau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
1: Live phone in program.
2: Akaswani Fal, Housing, Numitumba Pungta Nitoi Tarapagaluindana. Mikup kharagi matungda manipurita pau tapa fangbirgani

0: 사랑자리바 이세예시가 로인하나 Good afternoon, 다디 산독자바 마당하시다 로신자리 듀디룸 매니스멘다 더보비리바 앙옴 소머짓 아동기 폰콜 옥저키비 우지타소라이샴 더름다비리바 마디 사루갸비라키바 봄나먹부 다갓바풍독자리
1: 왕박이 막발라이드라바
0: 농돌부난나부바곰 하우직 기트말라기다막 톡촘 기타다무 쿠시나사리

ꯈꯨꯗꯣꯜꯒꯤ ꯑꯍꯥꯟꯕ ꯑꯣꯏꯅ ꯇꯥꯕꯤꯔꯁꯤ ꯑꯍꯤꯡ ꯑꯃꯗꯤ ꯍꯧꯈ꯭ꯔꯦ ꯐꯤꯂꯝ ꯑꯁꯤꯗꯒꯤ ꯁꯔꯤꯇꯥ ꯀꯁꯃꯤꯔꯅ ꯁꯛꯄ ꯏꯁꯩ ꯑꯃ ꯏꯁꯩ ꯑꯁꯤꯒꯤ ꯁꯩꯔꯦꯡꯕ ꯁꯣꯅꯤꯌꯥ ꯑꯃꯗꯤ ꯆꯥꯟꯌꯨꯝ ꯅꯥꯝ ꯁꯩꯔꯥꯡꯕꯅ ꯕꯤꯁꯦꯁꯣꯔ ꯃꯣꯏꯔꯥꯡꯊꯦꯝ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다 구딩기 아로이바 탕자 공간기 타우람다 산독자바.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시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사 탕제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니 니푸 공간기 타우람다 산독자게니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탐제리베 히람 아요나기 섹션 타우랑. Expert i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h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1: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o Biraktuna, Thau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
1: Live phone in program.

강한 저바마 아가스만 인팔기 뮤직 오디션 기다먹 온라인 기 쿠탕다 폼 타즌 비키버싱다 강한 저리 마드디 비데기 비하이 그레트 칸 나나버기 오디션 락리바 준 기탕 니판데기 하우자르가니 락리바 메 군망아데기나 군마판 파우부기 마눙다 인디언 뮤직 섹션데기 아유키풍 타라마토이데기 농틀기풍 마리 파우부기 마눙다 Admit card lobby rana ba khangan jari. Khangan jabal loi jari.

마담마도 마담마도는 시문이다. 아이기 나왔다. 아이기 짜나비나. 고마마다 나아라도나 쉐이샤키. 아이나 아이기 아이나 마하기 쉐이기 보험다 따오드나 망나안기 말랑하마다 때라마 폴금나 바이키. 아두부 아두부 까리기노 까람마농시 해이타바 마하기 덕실노. 아이붕어 시작되었나봐 싱구나 웃기마바이 온도는 사무드라마발 아시다 방나로이다바 마하구 아리엠바등 아이두나 마땀 하왈리바 아두부 아두부 까리까리구마 마땀다 찡롤라나 라이바 까야까야 라나 빠뚜릴 까야까야 라나 다리 노마 아힝아마기 코이툼나라바 혼젤기 낭딱 나라바 이세인 꽝은 들어가시

미오이바마보카이바시부카리노 힝부기까나바나카리노 시부기야망바나카리노 아슝캉드나로이르가다라 아두디 마코이나 까리기다 막대힝잉리 까리기노 신잉드리바 오이람바야이 마야이 까르발란툼 짜오르바바이보보아샤다우두나가이바 까나아굼바 로우나 탐자라바 카라기 누아야이파 영인두나가이바 오이람바야이 랑반 코히금 코이툼나르비 누시라비 눈티자라비 마이통 누시라비 마와하이나 마하기오이비 마하가두부 아샤다우두나 힝바 라이라라비 라이라라바 까나아굼바나 몽레이 몽슛 깔라바 아힝다 무시 무시 탄바 타오메이금 범인 더워이나 힝남바 수호나리 가리키다마크

참나가 대시망아 해나그래도 능바가이브기 희동도나 와클 찍락기는가 아이락다 한나 아이기 와게이 탱젤락바 가리기노네 아시바낭아 숙야한나이브 한고에리바시고 가리기노네 아이브 아만바 피저올라시 헝덕비드나 아나오바 육다이기노 시비기 나악다보비드리바 아이 이란기 마틱 토블락나스노 이란기 마틱 토블락나스노 아두 헤마담마마기 타와히렌기 히로이 락노 아이브 락노 람헤루바이기 타모이브 나하기 땀라비샤이기 수르나 락노 가리야마타 수하이자로 가리야마타 수하이자로 마두나 아이기 아로이브 분시 콩짓기 분시 쨍젤 외호르기

자그처리 우짓다. 마칼마 텔기 토롬 기아 선독도네 단지리바시 메가헐샤마 훔다스믹 망하다 선독저리바 아카즈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토롬 따비리바 콰이푸니 먹부 무카나 다람 녹저리 구름저리 하우직 선독저리 나이코 따기시

센터리 베시엘다 다우리브 공골금네디 망키나 티리낭기수 반툼 아와바케 알락르브수 렙키바타브니 라키니낭기수 마탐아마 쿠돌탐자가도리바 이세이시 싱잠메이드기 샬람바 마탓 아마디 타비리바 마릅싱가푸나 타미네자기 헤나칸비르비 세이니 이세이시 프라딥농통범나 세이샥파마디 마사망나 세링바 로이나나 렌 톡범나 세랑바 이세이니

까비리 나이코 따기시 허지어묵 찬독제리 소망릴라 비다이다 삽 릴라시기 아한부시루 릴라산다비리바 임팔 야트라컴 드라마 에쇼시신기 릴라강부

0: 아이 눈이 좀 날리네. 아이 눈이 좀 내.
1: 눈이 좀 시험. 시험네.
2: 어이 들어
0: 나로 나로. 아이 잘로. 그다이 눈을 놓고 내 입을 보기도 싫어. 아이 잘로.
3: 마 이거 봐.
2: 잘로.
3: 마 이거 봐. 이거 봐. 사사. 아이기 사나 그나 아들까지 할엄마만 알기다 먹더노. 아이기 아이기 사디 아빠 엄들 날이 땀리바니. 톨어 봐도 수아이바. 마마 오이비애기. 마마 오이비애기 영비도는 애. 이사신 아이기 사 제목도 뒤끔비라무. 이사아보목도 탐비라무. 마마 아이네 자승기 콩바이든 하이자리 이봉아. 아이사아보목도 탐비라무.
2: 이놈이! 마두기 맞다 맨카!
3: 이봉아. 나코이 나코이 미오이바 집어넣다브라. 마마 아무나 복잡한마 싸아놨다브라네. 마마 아무나 타봉따라 나쁘두나 딸명빨라시대 콩다 알아 키봉아따니. 아이쇼 아이쇼 나코이쇼. 마마 아무나 복잡한마 싸아놨다브라. 마마 아무 여호와 아버지 믿으나 나 코이나 이사 시디 탐비라무 이사를 알아먹게야 알아 이러면 수마마이 와락자게 이사 승인의 콩빨든 하자게 이보고 이사하게 타와야 되니까 미워 이보고
2: 맞다 불지!
0: 아이마
3: 콩빨! 이마 이마빨! 이마 이보고 마디 마저리더라. 이거 나시 나시 이름도 마치다 돌리바 토도와 통 가라라 라리바 가라라 줄리바 나코이 나코이 나실메신드라 뜨비라 이러바디 가라가라 하슬레지드라바 다수얼마 손으로만 싱어시디야 수마 수분 싱을로 얻기만 따라불어 아여 라오 아이마 수얼로 라오 아이마 수갑드라 알로 라오 수여는 싱이만 돌아버디 가이데막 이비까비라오 코드라로도 칠마 투나 쩍기가드라마 코지엘라도 가라라 주따마 팡라로이 가라라 수따라로이 가라라 수따오 팔라로이
4: 오이! 미성기 부시 깔맹음 난 폴리스! 한대 깨끗한 라이너!
2: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4: 미성기 부시 깔맹음 난 폴리스! 나 거의 정글도 잠깐!
2: 헤이! 오만 나가 멍성을 해봐봐야 아마도 땀바시드부터 넣자로! 한다! 한다! 어이, 이마! 이마는 거울이분 내 사도 아무거나 구멍으로 내 사도 시여버네 하고라 이마! 어이, 깔리! 슈퍼가 불어! 불어!
3: 아이기 사는 코너로 파고 다들어 부어드리마! 아이기 사탐이라마! 아이기 사부기마 야로예!
2: 어이, 불어! 저기서!
3: 아이기 사부기마 야로예! 이마이 오빠! 이마이 보고! 이마이 니 마이 제네들아!

하행 메기 땅 끈흠 도이 탕진미 잉아기 니파니판 바 사카들싱 무가 참아팔 니푸니판 아요퐁 망아 마카이 따바 마탐다 아카즈바니 인팔기 상아이 채널 토롬 산독 바옥제가니 산독 제가다바 메가 헐샴 아훔 다스믹 망아니 아요퐁 망아 미닛 군타 군트라타릿 야카이롤다 탐제리 페나기 세이섹타 휘드롬 브로젠 망앙나 석파 페나 리션 뮤지컬 센터기 세이섹파 싱나 석파 이말레박 부크룸 잡에 이세이 라이숄 이세이 싱다 아한바 라이숄 이세이 소로카이밤 로미타 데비나 석파 라이숄 이세이 아니슈바 라이숄 이세이다 살람 로빈로 싱나 석파 라이숄 이세이 아마디 아로이바 라이숄 이세이다 소로카이밤 간토이 제누나 석파 라이숄 이세이 단제그니 하양 이오풍 따룩 미닛 따라 시드히다 이말레박 부크룸 잡에 이세이싱 탐제리 하양 아유풍 따룩 미닛 따라 망아 동안 동안 바 세이석 파싱데기 마니푸리 마타미샤기 쿠돌 하양 아유풍 따룩 미닛 군 망아 라디오 클래스기 제니가 훔부트라 훔도슈바 땅깍다 클래스 세븐기 소셜 사이언스 시빅스기 따라 마판 슈바 파라 탐제리 하양 아유풍 따룩 미닛 니푸 Thormasi Department of Education is Samarga Shiksha Manipur ki Tengmangga Luhinena Sandok Chaba Thoramni. Hayang Ayupung Taret Khonjel Nachom. Hayang Nachom da Chayol Sida Manipur Thoram Puthokpa da Tengmangbo Singdi Irungbam Manishna Khaidem Victoria Amadi Eureka Yurembam. Thoram Puthokpa Laishram Samajit Singh. Hayang Ayupung Taret Minit Nifu Atopa Mangalda Idul Fitr. Thoramasi Educational Technology Unit SERT ki tengmangaloinana sandukchaba thoramni matang sida ngasi gi amadi hayengi thamjeri ba thoram sing mayamda samlapna ningchingjaba loijeri

박 미암 신바 동나 사강 할라게 당징 아이나 사나 벌리 라마 풍 파할라게 빠이마농데 칸 꿈시에게 꿈자 하라우 삭생 땀 타고 꿈하이 사나 버디 꼬라우 생봄 노마 땀아 하라우 끄더버니에다나 끼게 아마이

스튜디오기 탐저리바 모바일 시 한독저보다 동안동안바 무릎싱나 간비락바 메시스나 인복시 아두키마틱 댕나자리 메시스 아두키마틱 댕나자리 아두부 나시기 아한바 댕나자리바 메시스시 람펠 스나케텔데기 토이바 자오바 앙음 아마디 빅터 무릎싱나 다비닝이 하이드나 마타미시에 마카 간비락바니